자, 저희 홈마이 마을이 산하 에테레오 에오나 티카마 카토 마야 노엘이 코르로이 코르로 제 앞에 아노 사고 카트웨이 테오 그만하 가야 사고 카이치 마을 오타이 케이치 바이노 호이타 사고 사타로 노 사타로 가치라 오타이 케이치 바 케리로 노 사타로 마 사타로 에 코르로 오타이 코르로 카이리와이 나 카포 오테라이 에티 Morie, poco con tahiya kutu.